0: 수월인가 여러 와. 다디 녹스제 비게 녹스제 쇽 가니 따 그래. 내 봐 보면 이제 초차티 좀 남좀 박스 빠지리. 바는 디 농게 잘라도 그렇게 그래. 그게 차도 봐다 비디 농 탈까버디 랩직 떠셔 길디.
1: 面对新队员, 索朗多吉总是倾囊相授, 带着他们踏遍每片林区,识别每处隐患.
0: 다네 파도 디 야구먼다 라마디. 地主大家是代表你们弄的。
1: 不是，他的新格罗马勒夫吉萨子搞不清楚怎么的，有几点不能罗马，知道他的应该是多少？提供罗马勒夫吉萨子的，他的面上应该是多少的？站在群山之间，索朗多吉与护林队员们的身影，与无边的林海。
0: 共同绘就一幅壮美的生态画卷。20多个寒来暑往，他们将青春刻进大地的年轮，用坚定的脚步唤醒了沉睡的群山。
1: 从一个人的孤独坚守，到一群人的结伴同行，从零星的心率到连绵的林海，这片土地以其崭新的容颜，无声诉说着平凡坚守中。